听到咧就话，哎呀，好似啲蚊虫咧就又多咗嗱，咁啊点样减少呢个蚊虫滋生啊？咁啊，当然啲嘅妙招咧就带俾大家嘅。嗱，防蚊虫必杀技，咁啊第一招啦就系、要处理我哋居室啊，同埋咧就话庭园之内嘅一啲嘅积水啦。嗱，对于我哋经常用到嘅一啲嘅盆啊、水桶呢啲容器啦，咁特别咧。